0: 95 News FM, championing the lives of the Filipino.
1: Wow! 말이 꿈쏘.
2: 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, 랜덤.